제 위그노프트에게 월드 하키 챔피언십스 쿼터 파이널스 아이 우데이데스게 스위처랜드 메드와노 제그노지 캐나다 스바 메드와지게 바스토네오 시스가 고쳐지게 아그노요 이제 스바지게 아그노와이 월드 하키 챔피언십스 메드와노시게 아가고요하 메드와드 바지몬게 베트맵